0: 하나의 밤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 에스케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 에스케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 에스케. 라디오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 에스케. 라디오. 하나의 밤 에스케이치 에스케. 라디오.
1: 라니. 스메케이치 에스케. 라디오. 라니. 스메 라디오. 라니. 라디오. 라니. 스메 라디오. 라니. 스메 라디오 블라니. 블라니. 스메 라디오 블라니. 스메 라디오 블라니. 스메 라디오 블라니. 블라니.